0: 건 역사시 건 역사시인데 건
1: 렛츠고 렛츠고 베보 렛츠고 베보 렛츠고 예스 고 고 렛츠고
2: En yeni, en iyi, en popüler videolar senin kanalın.